0: 8701, 다음 발 스테링 260.
1: 저카디 260, 여설 701.
0: 오렌지 라이너 600, 프라이 히링 360, 백다트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, 메인텐 100,000.
1: 헤딩 360, 100,000, 오렌지 라이너 600.
0: 샤나스라 623, 디스라 메인텐 900,000.
1: 디스라 메인텐 900,000, 샤나스라 623.
0: ESR 701, time by setting
1: 240. I'm setting 240, ESR 701.
0: APC 570, turn right, heading 290, dismount and 3000.
1: Heading 290, 3000. APC 570.

0: 성공샷업 직사이트 디스나라 멘트 만들어다다.
1: Uniform 8516 fly heading 360 vector to final approach course maintain 10,000.
2: Heading 360 10,000 on the 8516.